내가 버려버린 기억 추억으로 남겨두기는 싫어 무릎 꿇고 빌어 길었던 만난 끝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언나갔던 날 잡아줘 후회 속에 잠긴